0: 카메라 사인입니다. 이번에도 헛구, 니가 허락했던 거 말하겠습니다.
1: 헛대하면은 봐라. 우리 자리에는 허락했다기다.
2: 성장, 지옥이다.